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3일 나하시 호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후 소지품을 빼앗았다며 20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원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사인은 목을 압박해 질식했던 사실이 경찰 취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후텐마 기지 소속 미 해병대원 데빈 제이콥 발라드 용의자가 3일 오전 2시경부터 오전 4시경 사이에 나하시 와카사에 있는 호텔에서 나하시에 거주하는 야기 안나 씨를 살해하고 지갑 등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사인은 목을 압박해 질식했으며 3일 새벽에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서는 여성과 함께 방에 들어간 인물이 이후에 소지품을 갖고 호텔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CCTV에 찍힌 인물의 머리 스타일이나 문신이 이 해병대원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미 지휘 협정에 따르면 공무 중일 경우에는 미국 측이 우선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 외일 경우 용의자의 신병이 미국 측에 있을 때는 일본 측이 기소할 때까지는 미국 측이 구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3일 밤 늦게 현장에서 약 18km 떨어진 오키나와시 환락가에 있던 발라드 해병대원을 경찰 수사원이 발견해 미군 공무와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따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발라드 해병대원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찰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가 5일 62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올해 90세가 된 어머니 사키에 씨는 50년 가까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메구미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어서 분하고 답답함을 느낀다며 한시라도 빠른 귀국을 호소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49년 전인 1977년 11월 15일 중학교 1학년 때 니이가타시 중학교에서 귀가하던 도중 북조선에 납치돼 10월 5일로 62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메구미 씨 생일에 맞춰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사키에 씨는 올해 90세가 되는데 정부가 인정한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부모 가운데 건재한 이는 자신 혼자라며 전국을 돌면서 50년 가까이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을 알 수 없고 메구미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어서 분하고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몇 년 전까지는 메구미 씨 생일에 케이크를 샀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일을 반복하기만 하게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이후부터는 사지 않았다며 메구미가 태어났을 때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 메구미 씨 남동생 타쿠야 씨가 지난 9월 방미 때 지참했던 메구미 씨가 직접 만든 손뜨개 목도리에 대해 질문하자 메구미의 부탁을 받아 소학교 6학년 끝날 무렵에 간단한 뜨개질 방법을 가르쳤다며 메구미가 길이를 자꾸 늘려가면서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길게 됐다고 말해 둘이서 크게 웃었던 순간이 지금도 매우 그립다고 회억했습니다. 이어 이젠 감정적이 되면 지쳐 쓰러져 버리는 나이가 됐다며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을지 불안한 면도 있지만 메구미가 일본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냉정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시라도 빠른 귀국을 호소했습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됐다가 귀국한 소가 히도미 씨가 니이가타현 사도시에서 서명활동을 통해 5일 62세 생일을 맞은 요코타 메구미 씨 등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구출을 호소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1977년 11월 15일 니이가타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가 5일 62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4일에는 북조선에 납치됐다가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사도시에서 고교생 자원봉사자 등과 서명활동을 하며 북조선에서 한때 함께 살았던 메구미 씨 그리고 소가 씨와 함께 납치된 뒤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어머니 미오시 씨 등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구출을 호소했습니다. 소가 씨는 기자단 취재에서 50년 가까이나 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메구미와 함께 살았던 때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가끔 생각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 품에 돌아와 주기 바라고 반드시 구출할 생각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가 씨는 어머니 미오시 씨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러 정말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카이지 수상과 북조선과의 1조 정상회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와서 납치 피해자 모두가 일본에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에 대해 1조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요청했습니다.
1: 아시아 스포츠 축제 아이지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4일 열려 16일간에 걸친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래 32년 만에 일본에서 개최된 아이지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4일 오후

0: 6시부터 나고야시 미즈호 공원 육상 경기장에서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45개 국가와 지역 등에서 1만 5천 명이 넘는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는데 일본은 금메달 83개, 은메달 95개, 동메달 91개 등 총 269개 메달을 획득해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획득했던 218개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회장을 맡은 오무라 아이지현 지사는 이번 대회에서 만들어진 유대가 다음 개최국인 카타르에서 더욱 커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성화가 꺼지면서 16일간에 걸친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하키 남자 경기 전에 한국 국가를 내보내는 장면에서 실수로 북조선 국가를 내보내 대회 조직위원회가 휴먼 에러였다며 사죄하는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3일 밤에도 아이지현 토요타시에서 열린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 우승한 한국의 국기가 국가 연주 중에 제대로 개양되지 않는 트러블이 발생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원인 등 자세한 것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관계자 여러분께 폐를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는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1: 여자 골프 국내 메이저 대회 일본 여자 오픈 최종 라운드가 열린 가운데 한국의 신지혜 선수가 구학기 시호 선수와의 플레이오프를 누르고 첫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국내 메이저 대회 일본 여자 오픈이 4일 효고현 다카라즈카 시의 다카라즈카 골프클럽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종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신지혜 선수는 이번에 우승을 이뤄내 처음으로 4대 국내 메이저 대회 모두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국내 메이저 대회에서 6승째를 기록했습니다. 또 영구 시도권을 획득할 수 있는 국내 투어 대회 통산 30승째를 따냈습니다. 첫 우승을 이뤄낸 신지혜 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우승 인터뷰에 응해 우승하고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기쁘다. 모든 샷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다며 기쁨을 토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차양춘,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2과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닌자의 열렬한 팬인 미국인 마이크는 친구 가이도와 고속버스를 타고 미에현 우에노시에 왔습니다. 역 근처의 한 의상 대여점에서 마이크는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닌자 박물관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0: 그럼 제3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마이크, 似合うね. かっこいい.
3: 嬉しいな. すみません. 忍者 博物館 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3: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さあ行こう。
0: 내용을확인할까요？
1: 忍者복장을한마이크를보고가이토가이렇게말합니다。
2: 마이크似合うね。
0: 마이크어울려。
2: かっこいい。
0: 멋지다。
1: 마이크가답합니다。
3: うれしいな。
0: 기쁘네。
1: 그리고나서행인에게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0: 저기요。
3: 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忍者박물관까지어떻게가면돼요？
1: 행인이답합니다。
2: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0: 이길을곧장가세요。
2: 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0: 박물관은왼쪽에있어요。
1: 마이크가말합니다。
3: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3: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감사합니다。
1: 가이토가마이크에게말합니다。
2: さあ、行こう。
0: 자、가자。
1: 닌자박물관은그리멀지않은가보군요。
0: 우에노시역에서닌자박물관까지는걸어서10분쯤걸리는데요。가까이에는닌자복장을빌려주는가게가많이있다고합니다。자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마이크似合うね。かっこいい。
3: 嬉し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닌자 박물관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1: 닌자 박물관 말에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이걸 배우면 어떻게 가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닌자 박물관.
0: 닌자 박물관. 그 뒤에
2: まで
0: 는 까지라는 뜻의 조사입니다.
2: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는 어떻게 가면 돼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목적지인 장소에 조사
2: まで를
0: 붙이고 그 뒤에
2: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를
0: 연결해서 물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법을 묻는 표현이 됩니다.
2: 行ったら는
0: 동사 가다
2: 行く의
0: 조건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3: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어떻게가는지물어보는대화이해를들어보시죠. 교토역앞에버스정류장에서관광객이묻습니다.
4: すみません。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5: ?101番のバスに乗ってください。
0: 뜻을확인할까요?
4: すみません。
6: 저기요。
0: 사람에게말을걸때의표현이죠。
4: 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3: 金閣寺절까지어떻게가면돼요?
2: 金閣寺。
0: 는긴가쿠지절인데목적지입니다.
5: 101번버스에놓ってください.
3: 101번버스를타세요.
2: 101번
0: 은101번.
2: 버스
0: 는버스.
2: 놓って
0: 는
2: 놀る
0: 타다의태형입니다.
2: 놓ってください
0: 는타세요라는뜻이죠.
3: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2: 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すみません。金閣寺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0: 그럼이밖에도어떻게가는지를묻는연습을해볼까요?호텔에가는방법을모른다고가정하고지도를가리키면서물어보세요.이호텔은?
2: このホテル.このホテル
0: 입니다. 먼저
2: すみません
0: 이라고말을걸고나서가는법을물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すみません.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すみません.このホテル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3: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관련어휘코너에서는방향에관한표현을배우겠습니다.
3: 먼저오른쪽은
2: 미기,
3: 왼쪽은
2: 기다리
3: 라고하는데요. 따라서발음해보세요.
2: 미기,기다리.
0: 다음에곧장은
2: 마스그
0: 입니다. 따라서발음해보세요.
2: まっすぐ
0: 곧장가세요는
2: 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
0: 입니다. 자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7: マイク似合うね。かっこいい。
1: 嬉しいな。すみません。忍者博物館までどう行ったらいいですか?
8: この道を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博物館は左にあります。
1: 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8: さあ、行こう。
9: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3: よそ、ミヤへ4

0: 안내 코너입니다. 마이크와 가이드는 미에현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고속버스에 대해서 전해드리죠.
1: 고속버스는 행선지에 따라서는 현지로 직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자고 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0: 네, 어떤 곳에 갈 수 있어요?
1: 노선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 도쿄에서 나고야나 오사카, 교토 등지의 대도시로 가는 편은 물론이고 후지산이나 하코네, 쿠사스 온천 등으로 가는 직행편도 인기가 있죠.
0: 네, 어떻게 예약하나요?
1: 인터넷 등에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도 있고요. 좌석을 지정할 수 있는 편도 있죠.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